탐내 사린 눈빛이 머린 호린 오양같던 단석도 울지 활동으론 비 버둥버둥 스피된 썰라 앵그 우집이 사르네 우디식 순도간 이클루렛 돌라